마법이 있다고. 아직 과감합니다. 아직 안 무스카면은 그지만 무스카. 무지만 무지만. 아직 안 무스카. 오시나 무스카. 오시나 무스카. 가만. 뭐로 오시나. 원바이라드나. 오시나 나. 무스카 이거 뭐 ishara ni gobul ana ishara ni gobul ana wana ganisa da kare akira mushkaba azame ngabudi wa shakka mushkaba.